이상한 거 보니까 별이는 지켜내실 거 아니에요? 기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가 내가 나오고 니만 사 늦반 시보다 오고 열이 기다가 내가 성우들아 아기